0: 갈대 영수 가요?
1: 아니야,
0: 아니, 건박지예요.
2: Bukim Habaim, Limsibat Purim, Hine Eli Indiani, the Mordechai Hayudi, Yankale Japani, the Yelej Hitchapes, the Havila Shel Bisli. Achav, Shvu Yeladim, Vnashir Biyachad, Shir Purim.